0: 네, 출발했습니다.
1: 네,
0: 출발했습니다.
2: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,
1: 메리크 디파이, 메리크 디파이, 메리크 디파이, you wanna be on DECON?
0: I'm sure Medicare, that's correct.
1: Medicare.